0: 방송을 향해서 무관정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.
1: 여러분, 라디오 코믹스 페이안 удовольствие для ваших ушек.
2: Download Himalaya application and you can listen to Bayan Radio at any time, at any place.
3: 当收听成为乐趣和习惯，便无论咫尺和天涯。北安综合广播，请您继续收听。